오버니스 카츠 코나 암세나스 카츠 조라 어방탄리 말메코나 망마세바 빠트냐코마 이바휘투 야쌍콜라 과타반투 빌레바소나 졸라 졸라 비스야솔라